0: 며칠 전 문자를 주고받던 중에 5.1절 연휴에는 어떻게 보내냐고 묻다가 련미가 도나에 있는 정각사로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강혁이는 대뜸 함께 정각사에 가지 않으렵니까 하고 물었다.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혹시 련미가 거절할까봐 마음을 졸였는데 다행히 흔쾌히 응낙을 했던 것이다. 당장 약속을 잡고 기차표를 예매하면서 강혁이는 내내 가슴이 설레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나이가 50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그렇게도 심란했던 시절, 자기의 인생에 다시 설레임 같은 것은 느껴볼 수 없을 거라고 단정지었다. 그만큼 언제부터인가 웬만한 일에는 쉽게 감정의 기복이 생기지 않았고 늘 담담했다. 하지만 이 봄에 언제부턴가 설레기 시작한 마음은 틈틈이 강혁이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궈내고 있었고 그 느낌 때문에 잠을 설치기가 일쑤였다. 어제도 머릿속으로 도나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궁리하며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연미는 약간 핏발이 선 강혁의 눈을 바라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억지로라도 자두지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프면 어쩌려고요?
1: 괜찮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엔돌핀이 생긴다잖아요. 엔돌핀이 생기는데 몸이 아플 리가 있겠습니까?
0: 강혁이는 씩 웃으며 주먹으로 자기의 가슴을 툭 쳐보였다. 연미는 어이없어하며 셀쭉 웃었다. 차 안에서 연미는 아침에 꾸역꾸역 배낭에 집어넣었던 빵이며 과일을 꺼내 강혁이랑 나누어 먹었다. 1등석이라 좌석도 높고 좌칸 역시 절반이나 넘어 비어 있어 조용하기까지 했다. 연기를 지나자 연미는 입을 못 다물고 희죽희죽 웃으며 자기 얼굴만 들여다보는 강혁이에게 억지로라도 눈을 붙이라고 닥달했다. 연미의 성화에 안 되겠던지 강혁이는 연미의 손을 끌어다 꼭 잡고는 눈을 감았다. 연미가 손을 뺄라치면 눈을 번쩍 뜨는 바람에 할수 없이 강혁이에게 손을 맡겨버렸다. 생각외로 강혁이는 인침 잠이 들어 낮게 코까지 골았다. 입가에 웃음이 번진 채 잠들어 있는 강혁의 모습을 연미는 정겨운 눈매로 이윽도록 들여다보다가 스르르 눈 감아버렸다. 도나에 이른 두 사람은 강혁이가 미리 짜놓은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다. 육정산에 이르러 유람권을 구매하고 관광차를 타고 주어진 노선을 따라 구경했다. 제일 마지막 정각사에 이르러 뒷산에 있는 로천대보를 보기 위해서 계단을 토파오를 때에는 강혁이가 련미의 손을 잡아주었다. 한참이나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 대불 앞에 이른 련미는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실은 불교에 대한 신앙 같은 것이 있어서 정각사에 온 것이 아니었다. 불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향을 태우며 서원을 빌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었다. 그냥 유명한 절간이란 데서, 연변에 있는 곳이라는 데서 한 번쯤은 와보고 싶어서 온 것일 뿐이었다. 하지만 정각사에 들어서면서부터 진동하는 향냄새와 시뿌옇게 시야를 가리며 타오르는 향이 타는 연기들을 접하고 관광을 왔다는 신명감 대신 다른 그 무슨 묵직한 감정이 연미의 마음속에 끼어들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와도 되나? 연미는 흘금 강혁이를 곁눈질했다. 강혁이는 눈을 감은 채 대부를 향해 합장하고 조용히 서 있었다. 오는 내내 웃기만 하던 모습은 씻은 듯이 자취를 감추고 경건한 모습이 되었다. 괜찮겠지 뭐. 내가 뭘 어쨌다고? 살아가느라면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닌가? 연미는 몸을 돌려 난간에 기대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좌우의 산에선 무더기로 핀 진달래가 붉게 타고 있었고 산 아래로 보이는 정각사 사찰 안에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강혁이가 눈을 떠보니 연미가 난간에 기대어 홀린 듯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혁이는 슬그머니 련미의 곁에 다가섰다. 그리고 련미가 보는 곳에 눈길을 주었다. 왠지 마음이 편안했다. 같은 곳에서 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일까. 도나 시내로 내려와 점심을 먹고 두루 오후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제일 마지막 기차를 타고 귀로에 오른 두 사람은 한껏 지쳐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기가 가득한데 즐거운 모습이었다. 함께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과 서로에게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친근함이 가슴 속에 달달한 소용돌이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어찌됐든 아름다운 여행이었고 아름다운 날이었다. 강혁이는 자꾸 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딸 미니가 하학할 시간이 다 되었다. 워낙은 강혁이가 학교 앞까지 마중을 갔었는데 아까 저녁편에 미니한테서 친구랑 함께 올 거니까 오지 말라고 전화가 왔다. 이제 고중 2학년. 19살이지만 밤 9시 반에 끝나는 자율학습이어서 여자애들끼리 집에 온다는 게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아빠가 친구도 집에 데려다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미니는 자기들이 할 얘기가 있어서 같이 걷다가 택시에 앉아올 거라며 오지 말라고 단단히 오금을 박았다. 가끔 있는 일이었다. 언젠가 미니가 오지 말라고 통보해왔는데도 마중을 갔다가 부역해 코를 떼우고 혼자 집에 돌아온 적이 있는 강혁이는 섣불리 차를 몰고 나서지도 못했다. 누굴 닮았는지 맺고 끊음이 확실한 아이라서 함부로 부모의 의사를 강요할 수 없었다. 강혁이는 아예 창문에 붙어서서 길 쪽으로 내다보았다. 평소엔 지나다니는 차소리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이럴 때는 길 옆에 집이 있다는 게 다행스럽기도 했다. 밤이라 차들이 많지 않았고 지나다니는 택시는 더 뜸했다. 차를 타도 15분은 좋게 걸리는 그 먼 학교로부터 탈탈 걸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 은근히 조바심이 일었다. 강혁이는 미니한테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금방 하학 시간이 되었고 한참 걷다가 온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집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걸 못 참고 전화한다고 미니가 짜증을 낼까 봐서였다.
1: 금방 오겠지 뭐.
0: 강혁이는 발소리를 죽여 방으로 향했다. 오늘은 흐린 날씨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며 일찍 잠자리에 든 수영이가 깨지 않았나 해서였다. 다행히 수영이는 고르러운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강혁이는 얇은 이불로 수영이를 배를 가려주고 도로 나왔다. 다시 창문가에 붙어서서 길 쪽에 눈길을 주던 강혁이는 하며 두 손으로 눈을 비볐다. 분명 미니였다. 헌데 옆에 꼭두룩한 남자의 하나가 붙어있지 않는가. 막 차에서 내렸는지 옆에 택시 하나가 꽁무니에 노란 등을 깜빡이며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이 미니에게로 가까워졌다가 살짝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1: 아니, 저 녀석이...
0: 강혁이는 저도 모르게 입안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둘은 이야기를 하는지 마주서 있다가 남자애가 미니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택시에 올라타 가버렸고 미니는 그제서야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1: 이걸 어떡하지? 혼이라도 내야 하는가?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해야 하나?
0: 강혁이는 일순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 와중에도 이제 막 이성에 어선 눈을 띄고 연애를 할 나이인 미니에게 무작정 화만 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렇다고 방임을 하면 연애에 빠져 학업을 망칠까 봐 걱정이었다. 더구나 여자애가 아닌가. 강혁이는 어디서 밀려오는지도 모르는 화를 참느라고 둘숨을 깊게 들이셨다가 날숨을 길게 뱉기를 반복했다. 미니가 집에 들어설 무렵에는 굳어졌을 얼굴 근육을 푸느라고 볼을 실룩거리기까지 했다. 좀 지나 삑하는 야무진 소리와 함께 전자키가 열리고 미니가 싱그러운 밤바람을 안고 들어섰다.
1: 왔니? 오늘 안 힘들었어?
2: 괜찮아요. 여름밤이라 밤공기가 좋아서 친구랑 즐겁게 이야기하며 걸었는걸요?
0: 강혁의 머릿속에 남자애랑 생글거리며 종알거렸을 미니의 모습이 언뜻 스쳐 지났다.
1: 그래, 좋았겠지. 좋을 나이인데.
0: 강혁이는 미니의 책가방을 받아 방까지 들여다 주었다. 옷을 갈아입고 씻고 난 미니는 좀 더 공부를 할 거라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강혁이는 잠깐 멈칫거리다가 아까 깎아놓은 과일이 생각나서 주방에서 과일 쟁반을 찾아들고 민니의 방문을 열었다.
1: 어따, 과일 좀 먹어.
3: 아빠, 노크를 하라고 했잖아요. 다 큰 딸의 방에 불쑥불쑥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건 실례예요?
0: 민니가 황급히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으며 백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강혁이는 말로 채 못하고 엉거주춤 그 자리에 서버렸다. 새침해진 미니의 모습이 눈에 띄우는 순간 겨우 꾹꾹 눌러 참았던 화가 쑥 올리치밀었다.
1: 그래, 다 컸지. 아, 그래서 남자애랑 집문 앞까지 오니?
3: 네?
0: 미니의 눈이 올룡해졌다.
1: 이제 연애질이나 하고 공부는 포기할 셈이냐?
3: 숨어서 봤어요? 비열하게?
1: 숨긴 뭘 숨어. 걱정돼서 내다보니까 그냥 봐버린 거지.
3: 연애를 하는데 왜요? 아빠는 되고 나는 안 돼요?
1: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빠가 어쨌다고?
0: 쌕쌕거리며 고개를 빳빳이 쳐든 미니를 강혁이는 놀란 눈길로 바라봤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다.
3: 초중 때 중퇴한 친구가 있거든요. 걔가 초봄에 자네 도시락 배달했는데 아빠가 있더라고 했어요. 어떤 여자랑. 난 아빠가 그럴 리가 없다.

0: 딱 잡아댔죠. 그런데 며칠 전엔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아빠가 어떤 아줌마랑 커피숍에 있는 걸. 한눈에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게딱 알리던걸요?
1: 목소리 낮춰. 이러다 엄마가 깨겠다. 아, 그건 그냥 아는 사이야. 어린들 세계엔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0: 강혁이는 급기야 목소리를 낮추며 건너편의 방 쪽을 흘끔거렸다. 아픈 엄마가 걱정은 되는 거예요? 제 일은 상관하지 말고 아빠 앞가림이나 하세요. 난요,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할 거지만 아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나랑 엄마를 생각하라고요. 또박또박 말을 뱉어낸 니니는 강혁이가 그때까지 어정쩡하게 들고 있던 과일 쟁반을 확 낚아채서 책상 위에 덜러덕 내려놓았다. 강혁이는 생각지도 못한 미니의 거동에 덩돌해지고 말았다. 아니, 과일을 먹는 기분이라도 된단 말인가. 자기 딸이지만 종잡을 수 없는 별종이라 싶었다.
1: 시간이 늦었다. 얼른 공부나 마저 해라. 이 얘긴 나중에 해. 하지만 아빠가 이 가정에 미안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건 믿어줘.
0: 미니는 강혁이를 향해 입을 삐죽 내밀어 보이고는 삑돌아앉아 과일 조각 하나를 집어 입에 밀어넣었다. 강혁이는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미니를 일별하고는 문을 닫고 나와버렸다. 다시 아내가 자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실에 전등을 꺼버린 후 소파에 벌렁 누워버렸다. TV 화면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다 말고 눈을 스르르 감아버렸다.
1: 민희가 알아버릴 줄이야. 이젠 어떡하지? 수영이가 알면 병이 악화될 건데. 근데 내가 뭘 실제적인 행동을 한 것이 없지 않은가? 그냥 정이 그리워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 것뿐인데. 아, 이제 그만 만나야 하나?
0: 연미를 그만 만난다는 생각을 하니 강혁이는 가슴이 쿡 아파왔다.
1: 내가 사랑하긴 했나 보네.
0: 강혁이는 오른손으로 가슴을 꾹 눌렀다. 생글거리며 웃는 연미의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갑자기 연미가 사무치게 보고 싶었다. 강혁이는 옆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 꾹꾹 문자를 눌렀었다.
1: 보고 싶어요. 너무 많이.
0: 어떻게 말을 꺼내지? 그러다가 그것을 모르면 뭐라고 대답하지? 민미는 어떻게 말을 꺼낼까 방에서 한참 머뭇거렸다. 퇴근 무렵에 향우한테서 내일 저녁에 승하견을 하니까 참석해달라고 전화가 왔다. 봉순아 련미는 집에서 남의 집 아이와 상관된 이야기는 될수록 삼가하고 있었다. 더구나 아까 향우한테서 그 이야기까지 전해 듣고는 바늘 방석에 앉은 듯 내내 조마조마한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뭔가 일이 날것 같은 불안감이 슬슬 엄습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어차피 떳떳하지 못할 것이 또 뭐란 말인가. 또 향우와는 소꿉친구여서 승하견에도 빠질 수 없는 처지였다. 적당히 눈치를 봐가면서 말을 꺼낼 요량으로 연미는 거실로 나왔다. 봉수는 카페 두에 벌렁 드러누워 한창 TV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한없이 한가로운 모습이었다. 말을 꺼내도 될것 같았다. 내일 저녁에 향원의 애가 승하견을 한다네요. 반찬은 만들어 놓고 갈 테니까 혼자서 챙겨 드세요. 혼자 먹기 싫으면 친구들이랑 외식을 하든지. 연미는 소파에 놓인 쿠션을 바로잡으며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졌다.
1: 알았어. 주황민족 학원에 붙였다고 그러더구만. 아, 축하한다고 전해줘.
0: 봉수는 TV에서 눈을 떼어 피끗 연미를 일별하고는 다시 TV에 눈을 돌려버렸다. 네. 연미는 머리를 끄덕이고는 봉수의 얼굴 표정을 살펴보았다. TV 쪽에 얼굴을 돌려 옆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별다른 표정은 없었다. 뭘 물을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보니 오히려 연미 쪽에서 머리가 갸우뚱거려진다. 연미는 소파에 들어앉은

새 TV에 눈길을 꽂았다. 하지만 축구에 대해선 꼬물 만큼의 흥취도 없다는 데다가 마음도 번거로워서 경기 장면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저도 모르게 자꾸 봉수에게 눈길이 가고 있었다. 실은 아까 향화가 내일 저녁에 오라고 초대하면서 며칠 전에 봉수를 길에서 만났던 얘기를 했던 것이다. 워낙 수다스러운 향화는 어디서 어떻게 만났다는 얘기며 A의 대학 입학 소식에 봉수가 정각사에 가서 불공을 들인 보람이 있네요라고 하던 얘기까지 소상히 들려주었다. 랜미가 뜨끔해서 뭐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향화는 뭐라고 하긴 여기 있는 용보사도 안 다니는데 정각사 가서 불공을 들을 일이 뭐 있냐고 했지. 내가 워낙 신앙 같은 건 없잖냐 하며 잘났다는 듯이 낄낄 웃어제꼈다. 한참이나 더 수다를 떨다가 봉수한테도 무난 전화라며 향화는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지만 연미의 머릿속은 이미 상금불처럼 뒤엉켜 있었다.

불빛 생각, 오경희. 나이 들어서 일까 자연과 가까워지고 싶다. 오늘 나는 30년 만에 내가 어릴 때 봄이 오면 나물 캐러 꽃 거꾸로 풀숲 이슬 함처럼이 휘적시며 다니던 고향 태양공사 류신대대 왕개골 풀밭에 왔다. 5월은 여기에 있었다. 풀이 없는 5월은 없다. 파란 주단이 펼쳐진 산야는 녹색 세계였다. 내 마음 열어주는 길을 따라온 곳. 류신대대 왕개골 풀밭. 뻘건 상처의 새싹이 돋아난다나. 골골마다 발돋움하는 풀잎들. 내 발끝에 밟힐 듯 모여든다. 아마도 무언가 그리운 모양이다. 쑥, 미나리, 냉이,

서러지 민들레. 그 이름 친숙해 풀잎을 만지면 저승달처럼 사르르 눈웃음 치는 게 풀뿌리도 서로 손잡아 줄것 같다. 바람의 애무로 새벽 니슬에 몸 씻으며 대낮이면 일광욕으로 몸 데우고 저녁이 오면 노을 스카프를 둘렀다가 밤이 오면 속잎 키우는 푸르름에 생을 맡긴 목숨이여. 나도 풀숲에 들어가 절망을 숨긴 냉이가 되어 풀벌레들과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며 바람에게 응석 부리리라. 풀들이 이 땅에 나오는 건 경이다. 온 땅 밑에서 얼마나 많은 적막을 끌어당겨 감내해야 이 푸른 싹들을 밀어 올릴 수 있었을까. 땅을 단단히 움켜쥔 풀뿌리, 생명력에 감탄한다. 내 동년의 발자국 찍힌 풀밭에서 봄과 나란히 풀밭 언덕에 앉았다. 달래, 냉이, 쑥, 민들레, 질경이, 소러지, 졸배, 능쟁이, 깜태풀, 그리고 이름 모를 풀들이 서로 손잡으며 가까이 다가앉는 모습이 똥마치 겨울에 많이 추웠지 하며 서로 위안의 마음을 나누는 상 싶었다. 어릴 때 향수가 묻어나는 풀, 너무 귀엽고 반가운 풀이어서 눈을 뗄 수가 없다. 갓 돋아난 풀도, 이슥한 풀도 찬찬히 들여다보니 바람에 찢겨진 잎, 벌레 낀 잎, 거미줄 얹힌 잎, 벌레 먹은 잎들이 있었는데 색깔은 하나같이 파르스름하게 봄물 들어 있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상처받고 살지만 그게 무슨 대수랴 싶게 풀잎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서인지, 자연의 상태에서 천지의 기운을 받으며 살아서인지 하나같이 생명력이 왕성해 보였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햇빛이 주는 대로 반짝이는 풀들의 폼이 인간들의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치 평화롭다. 신록의 산야를 내려다보니 어제 비가 내린 산야는 풀들이 푸르싱싱 봄바람에 신명이 났다. 풀밭에 앉아 잠깐 다리 쉬마며 갖고 온 시집 몇 페이지 읽어보고 일어나 오솔길에 들어서 건너라니 갑자기 눈이 더 시원스러워지며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다. 오른편에 수줍은 듯 단정하게 달개비풀이 푸른 꽃잎 두 개씩 달고 무리지어 자라고 있었다. 파르스름한 연한 달개비풀이 너무 싱싱하여 뿌리채로 파다가 집 화분에 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야생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창조주가 쓸데없이 풀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텐데 남을 우습게 보는 교만 같은 건 풀에는 없다. 무엇을 성사하려고 대충 노력을 해보고 급급해하는 인간의 조급정서 같은 것 역시 풀에는 없다. 나서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고 씨를 떨구고 지는 데는 다 때가 있다고. 급해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풀은 저들의 느긋한 몸짓으로 인간에게 삶의 계시를 주는 건 아닐까. 엄덩을 견뎌냈다는 풀의 자부심이 대지를 바야흐로 파랗게 희망을 물들이고 있다. 내 마음에도 봄이 오면 파란 하늘 아래 잔잔한 바람이 일고 연녹색 풀물이 퍽 들어 싱그런 풀향기 펄펄 내겠지 싶다. 결점도 단점도 그대로 보여지는 풀 같은 사람이고 싶다. 불빛은 아무리 보아도 눈이 아프지 않고 싫증이 나지 않는다. 쑥 올라온 소러지 옆에 붙어 앉은 키 낮은 잎사귀가 동그란 이름모를 풀은 무엇이 감격하여 울고 난 듯이 애련하다. 청개구리 두 마리가 펄짝펄짝 뛰어 그 동그란 잎사귀에 마주 앉는다. 왕개미 서너 마리가 소로지대에 오르고 있다. 나는 갖고 온 맥주캔을 따서 꼴깍꼴깍 몇 모금 삼키고 서로 이것을 나무라 맞이하는 풀들의 넉넉한 마음이 나부끼는 언덕 아래 풀숲을 바라본다. 톡쏘는 맥주의 쌉싸름한 맛과 야생풀들의 향긋한 냄새로 금방 머리가 단순해지고 맑아진다. 5월 아래 가장 갸륵한 것이 봄풀이다. 제 시간을 지켜 돋아난 봄풀은 겨울을 다부지게 이겨내고 솟았다. 봄은 풀이다. 그대여, 풀이 없는 봄을 보았는가? 풀은 자연스럽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가식도 호세도 모른다. 잘나고 못나고도 없이 그저 자연에 충실할 뿐이다. 논도랑 옆에 엎드려 미나리 캐는 봄. 집집 장터마다 진달래 꽃 피는 봄,

묽은 꼬리치마 끌고 오는 봄, 뾰족뾰족 푼 마늘이 기더듬하는 봄, 그런 봄이 우리 삶의 모서리를 곤굴려줄 무엇을 선물해 오는 건 아닐까? 졸졸 흐르는 시냇 물소리가 들려온다. 손 내밀면 닿을 수 있는 소로지의 넓은 잎을 뜯어 아까 풀밭에 앉아 읽어보던 시집 책갈피 행간에 갖다 대고 손톱으로 쭉 그어본다. 잎을 긁어보니 밑줄이 파랗게 그어졌다. 나는 너무 좋아 이번에는 예쁜 풀잎들을 따다가 헝겊 가방에 펴놓았다. 풀잎을 예쁘게 펴놓은 뒤 돌로 콩콩콩 두드려 가방에 그 풀잎 모양새로 자연색 풀물을 들였다. 아, 완성작을 들고 보니 하얀 헝겊 가방엔 한 폭의 수채화가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풀밭, 아니, 고향의 풀밭에서 풀빛 생각이 꼴똑 담긴 나만의 풀빛 가방을 메고선 나. 그 순간 그리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가슴이 세차게 설레는 걸 어찌하랴. 오늘 30년 만에 고향의 풀밭에 오니 봄이 오면 온 땅이 녹는 것처럼 살면서 생긴 알력, 원망으로 딱딱해진 나의 가슴이 푹실푹실 풀어지는 게 아닌가. 내 마음 밭의 가리스마도 봄을 맞았다. 서로 다른 다양한 풀들, 조화를 이루면서 바람에 흔들리며 푸르싱싱 자라는 풀들을 보며 생명의 힘과 용기를 느낀다. 해는 뉘엿뉘엿 산등성이를 넘어서고 나는 서둘러 귀가를 재촉하고 언덕 아래로 내려오는데 무리지어 피어있는 마카레 꽃을 보았다. 잎사귀는 쑥갓과 비슷하고 꽃수는 황금색으로 되어 있고 하얀 꽃잎으로 단정하게 둘러져 있는 아하 그 모습 너무 산뜻하다. 비둘기 앞가슴을 연상케 하고 깔끔하게 붙여낸 계란 후라이 같기도 했다. 봄풀이, 봄꽃이 유난히 깨끗하고 고운 이유는 아마 춥고 황량한 겨울을 이겨낸 까닭일 것이다. 삶은 풀처럼 내게 부여된 하루하루를 끌어안고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노을의 변명, 류선희. 노을은 완벽하지 않은 하루를 위해 만들어진 변명 같다. 봐봐, 그래도 시작과 끝은 저렇게 아름답지 않는가. 노을을 보고 있으니 음악이 듣고 싶어진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고 시계를 보니 남편이 곧 퇴근할 시간이다. 밥을 해야 되는데 노래가 자꾸 사람을 눌러앉힌다. 사랑에 대한 노래는 많고 그건 항상 어렵지만 어떤 것도 사랑에 대한 갈망을 막을 순 없다. 사랑은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인 줄만 알았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면 집착으로 바뀌고 주는 만큼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사랑은 결국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노을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왜 그건 그저 현상일 뿐이지? 왜 순간만 아름답고 노을은 끝내 지고 마는 것인가? 노을은 변명 아닌 변명을 늘여놓기 시작한다. 아니, 나의 한 모습만 사랑하지 말고 나의 전부를 보라고. 조용한 새벽,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뭉클해지지 않는가? 세상이 몽롱한 얼굴로 깨는 아침은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열정으로 이글거리는 정오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나른한 오후는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삶의 권태들을 불러오기도 한다. 서쪽 하늘을 불태우는 노을은 끝끝내 삶은 아름답다고 세뇌시키려는데 그건 아마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는 의미일 것이다. 봄의 부활은 얼마나 신비롭고 여름밤 나뭇잎이 희망에 흔들리는 소리는 얼마나 맑고 건강한가. 햇살이 내리쬐는 시원한 가을 바다는 어느덧 추억으로 가득 차고 한겨울 끝없이 이어지는 밤의 고독은 아직 누구도 알 길이 없는데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 안에서 키워가는 삶의 희망과 용기들을 보고 어쩔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보게 되더라도 그대로 받아주고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과해 서로에게 닿는 마음의 파장들을 조금씩 이해해 가고 세상에서 충돌하고 마찰되어 산란된 모습까지 다독여주고 사랑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사랑은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고 지루하면서도 또 너무 고상해서 버겁기까지도 하다. 사랑의 내면은 일상이고 일상은 번거롭고 수많은 머리 아픈 일들로 가득하다. 일상의 허울을 벗은 사랑은 노을처럼 황홀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 일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생각이 든다. 부럭의 나이에 들어서서야 느끼게 된 사랑은 남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에 집착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사랑해주고 대우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용기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봐도 사랑스럽고 멋지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하루를 충실히 살다 잠깐 사라져가는 노을에 하늘까지 아름다워지면 오늘 하루는 완벽한 세상을 가진 기분이 든다. 아주 소소한 것. 그래, 그런 것들로 일상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우린 사랑을 발견하고 지금도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아이는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자마자 자석처럼 나에게 들러붙고 남편은 집에 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소파에 박힌 채 내가 하는 밥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가수부를 다시 켜놓고 딸의 의사놀이 환장 코스플레이를 하고 있다. 어디가 아프세요? 아이가 물었다. 배가 좀요. 혹시 장난감이나 손을 자주 입에 넣나요? 네, 맞아요. 그럼 뱃속에 벌레가 있어 꺼내야 돼요. 잠시만요. 딸에는 바로 배를 가르고 벌레를 집어내는 흉내를 내고 있다. 나는 그만 기절하여 눈을 희번덕거리고 아이는 그게 재밌다고 깔깔거린다. 오랜 연습 끝에야 가능해진 아이와의 놀이였다. 밥을 먹고 방금 설거지를 끝낸 나는 남편과 한바탕 다투고 말았다. 선풍기 바람 강도 좀 낮추라고 매일 말하는데 왜 사람이 그렇게 배려심이 없어 했다가 남편이 에이 짜증나 하며 바로 선풍기와 베개를 들고 다른 방에 가버렸다. 갑자기 정남이가 확 떨어져 버렸다. 밥을 먹고 우린 선풍기 사건 때문에 각자 다른 방에서 핸드폰을 했다. 냉전이 시작된 것이다. 딸에는 이방 저방 뛰어다니며 놀다가는 내 손을 잡고 아빠한테 가자고 했다. 나는 안 간다고 뻑 소리를 질러버렸다. 울상이 된 딸애를 보니 미안해서 얼른 사과를 했다. 생각할수록 남편이 괘씸해졌다.
갑자기 저 태도 뭐야 하며 그 방을 지나치며 슬쩍 쳐다봤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던 남편도 기다렸다는 듯 몸을 일으켜 내 얼굴을 살폈고 순간 나는 화가 싹 사라졌다. 자존심 때문에 다시 꼿꼿한 표정을 지으려는데 남편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하고 아주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물어보니 결국 나는 참았던 웃음이 터져버렸다. 남편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 웃었고 딸애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공처럼 뒹굴면서 웃어댔다. 슈퍼에 가려고 나왔다. 내려오고 나니 핸드폰을 두고 나온 게 생각났다. 집에 와서 돈을 보내준다고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다 서쪽 하늘에 피어있는 노을을 보고 반에 멈춰섰다. 그때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 입구 쪽을 쳐다봤는데 남편이 딸의 손을 잡고 내 핸드폰을 들고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건네주는 핸드폰을 받고 남편은 여기서 기다리겠으니 혼자 갔다 오라는 뜻으로 딸애와 살구나무를 쳐다보고 있다. 얼마 전에 거기에 걸린 풍선을 보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걸어가면 노을도 내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우리가 사는데 배경이 하나 생긴 것이다. 서쪽 하늘이 불에 타고 있고 바람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중이다. 우리는 멀리서 불구경을 하고 있다. 이렇듯 평범한 세상이 노을 하나로 황홀한 세계로 바뀐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뭘 그렇게 신기하게 쳐다보나 하고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다 표정이 밝아진다. 노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노을에 물든 자신의 삶을 보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물들이고 있다. 자기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누르겠다고 딸애가 달려들어갔다. 남편은 말없이 내 손에 쥐어진 채소 주머니를 가져가고 나는 딸애의 뒤를 쫓아 달려간다. 우르르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안에서 수많은 삶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노을은 고맙게도 집에까지 쫓아왔다. 완벽한 하루였다. 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문학정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책임 편집의 주홍이,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